0: 난 좋아. 아싸 좋대.
1: 요라겸다 보통이고 하여튼다 야샤르만교.
0: 나도 아키마슐라스 네트워스.
1: 빌미마 아키미기나 레이킨 아슈라는 라세암 조르트켄데 보시고 다이트 베리마.
0: 요요요 나도 호쟈티 요 바르바르산 아슈라는 브랜치 마르트 에트워트켄인데 요 스니프티 하마 치�пкет боген.
1: Ha, shunaqa degan. Nima aslzoda? Mana yaxshi ashulachi chiqmaydimi?
0: Yo'q, Nazo. Afsuski chiqmaydi.
1: Ha, nima ham qilardim? Aslzoda etchi. Agarda shu mashinani radiatorida suv qaynab ketsa, nima qilasan?
0: Nima qilardim? Darrov bagajdagi makaronni olib, o'sha suvga sovoraman.
1: Yaxshi. Unaqada makaron pishgandan keyin mana ham chaqirgan, xo'pmi? Qornim rossa ham ochib ketuvdi-de.
0: Ayur, bu joyga kirib ovqatlaning-lu.